0: 라디오 티.
1: 예, 사다이 투르키예.
2: 안나왔구나. 투르키예 아와즈 라디오스.
3: 에도 이포니티스 투르키예.
4: 오디 라디오 글라스 투르키예.
5: 기다 라디오 아무리 투르키예.
6: 이니 아델라 라디오 수아라 투르키예.
7: 니니 다야 키스와힐리 사우티 야 투르키.
8: Esta é a Rádio Voz da Turquia.
9: Kochirawa Turkiye no Koe Radio desu.
1: Zboru wa glasot na Turkiye.
6: Efirde Turkiye Ovoz Radio.
10: It Turkiye Hangya Radio ya.
4: Ovda Radio Glas Turkiye.
11: Turkiye Ünü Radyosu.
4: Burası Türkiye'nin Sesi Radyosu.